0: 아니, 수박 폰 꼴라마 때 녹화 세게. 할로? 할로? 할로?
1: 할로?
0: 아, 굿모닝. 아, 너무 다람 옥세리 까나와 비라바노.
1: 할로?
0: 아, 타자레, 타자레, 하이비요. 아, 굿모닝, 굿모닝 까나와 비라바노.
1: 아, 이 건전지에 니가 빼기가 이제 딸에, 아, 푸언다 따오픈데. 아, 푸언다 오게라, 아이, 시암대상 공격이.
0: 오, 라디오 되기 왜 나타비래 보고?
1: 얌탑이야 차가 와리 차나고 번져봐 한이가래 전에 쓰는 와이고 복제.
0: 아 타비래 브리 용 가식당 하고 라브라 엉뚱 인비요. 할로.
1: 아주 차 권전지야 얌 간동래 아이 이사이 왜 나타 간전들하게.
0: 호이호이.
1: 강래 자누라 필름 되기나.
0: 하이비로 하이비로.
1: 나보이가 보스바라니가 나 차파 차이하고나 장반나 봐 디아금 아후 원나이다 봐나 레이다 봐나 차이하고 에케인더 텐수 봐나 차이랭 봐. 워티 맴 수전들은 태양 것도 아주 따뜻해. 따빈 바 말고 빠 아니 말이다 합격해.
0: 합이요 합이요.
1: 아 거기 유남도 와라 가자기 유남 투바 아두가 투바기 누피로이나 비비무타 수코바 아두가 이피 수하이바 마가 아두가 군비 내가 저버다기 닌타우점 보러 다도 마가 남볼다기 단난데 강아범 하이범 마가 아두가 군비 셰투부다기 빌발 총람 하이범 마가
0: 아 강라 아티네 무 타와이 하짱 아우 타비 고딩 무 바드 아 마망다 하와이 바이 보 서버가 와리 산아비 마탕 두마디 아 리디오 데디 메이 생나디 아둠 타비 하이 보고 호지 리디오 데디 아둠 메이 호이 호이 이세 코돌 탐자르 라게 람 고와리 산아
1: 이 마타디 메이 셰 아둠 치니 아두고 포르다 디네 얌 타파 아 납셀 라가 안다디 아 그노도 웨바 메이 투 키당 키당 아둠 타비 얌 타파
0: 호이 호이 아두고
1: 이세 와리 누아 그래.
0: 호이 호이 이세이 타미나라 세야 두디.

따비리 아무복근도 펠메시대기 부스프라니에메디나 콤바니게 분베콘젤다 위닝스범 수라스나 세이랭범디 오깃나 세랑비셰이 마탕다묵따미네시 반통기다른 눙시바 펠메시대기 디네스키나이톤 콘젤다 비몰 피봉나 세이랭범디 아는 슬라인 세랑비셰이

남행롱이 싱싱시디 온톡 나쁘자크레다. 오, 마우샤, 그연이는 밤인데 기분 농박 싱시디, 나시슈마 밤홍 남들이. 아두부, 농강 해 밤비, 아태유 발 싱두디, 로이니 안뜻 그럼하려다 나시디. 아, 아두가, 싱돈 발행시부 급실리바, 아빠 발리싱.

0: 이 비전. 와, 이 예쁘금 너무나 슈퍼세그레다. 능시벨레이브 마이케이시 로이나먹 능시 로이나먹 퍼지 하이네버시부 당의시행의 중보잘라
1: 하이 아사이붕. 그 형부 이라봐.
0: 띵상 마그해 그이들이
1: 살람 슬로우코.
0: 에이씨 난기 살람 슬로우코. 시디 나 사드 수드는 레이레네코. 하
1: 수크레. 삭사르보.
0: 두이 룸글라스 아마가 아뿌이나 비가 담가 수피제레.
1: 비 반가 담 모로 메트바가 사이에 하오브라두디
0: 두가이테 하오에 반가 모로 메트바가디 이기 밤조버니까 이노
1: 에스 나론 이코이 코이레다낙 낭니 이코이 론강즈닝부시디
0: 아키나 눅시버기나 들어 에이네꺼부일론 숙얌릉강닝이세
1: 에이는 낭기 왕강부세 아뿌이나 얌 사오브네
0: 그리기
1: 낭 우버다 아뿌이나 사오다브라
0: 사오디나 아뿌이나 아키나디 싱콩데 쟤키이든 하이리에 아데데 에이쇼옴다둠 쟤라오브네 굴기 미카르수 파모위 아뿌이나 굴기 미싱도 얌 사오위 그리기노
1: 에디시기 볼리업가니 하이브네 볼리업가니 하이브두다 굴기 미싱나 파샤니 발락바기 오이가니네 에이쉬 강대다 보틀 싱시기 멘탈리티시 아이디 얌 넉빠니니 마코이나 캔디데 싱시 ATM 붓 오이나 오버시 커리라
0: 아드부디 하우지기 마담드냐 미암기 세바 도그니 종토럭 리버 캔디데 싱시 파이파테 네네버기 마후따 보틀 싱시 파이파테 네네버시 수네 얌 줌러버니 그래 나코 그이 도래 난 이싱쇼 보자 그러게 이싱부든 할라디
1: 오 허직디 이포테 이싱톡디니 우와슬로이네 얀탓비크레 이싱톡드디 가다이데기 이싱부르 가드라 사이붐 그리라 사가다부금 에브잉부디 그리다오브라
0: 하야이 아문부금 낭실라바 능기 가자이 아니다 담파틴 부금 센터를 입어 후망 이릭싱도
1: 에
0: 사톡닝에
1: 에이씨 후망 부까나는 사브라네 하우루이네 나이코니 능부 벵글루루데기 개동에 락브라
0: 나 락브네 바바수 타벅드기 보타레 임팔스 들레이라니 아키나 아두 아이코니기 루홍 부기 마땀 랩톡 나나바 바바 타르 오라
1: 강디니 다르마자 디나다바 미테이들 홍바 야로이 하이니 아뿌이니 야다바시 아얌 고아이니 아사이붕
0: 아키 눙시베다디 롤자 다르마 아마타니 하이바도 에코에니기 홍바시나 웃게다우리바네
1: 아사이붕

0: 아이 거기가 염탕 내리 봐 끌어 먹으라다 쓱뻑이 타고
1: 아빠 미나 타다 아마디 마스 그라다 쓱뻑이 트레이닝네 아빠 글로벌 빌레스 하이람 바데기 니시디 글로벌 유니버스 하이브 하우르바네
2: 아빠 마망아이디기 하우나 쎼나럭라바 사이언스 아마숭 테크놀로지기 콩셋치다 앙악부나 탈라바 아노우 비기안기 마착싱나 욤실라바 사히차드니 아이쿠이나 가시 힝리바시 파파
0: 예아두 파우디 파수 캉이다
2: 아드니 파파 아노우 테크놀로지 카야 나우나 합실럭바시나 tungdalakadaba chahi cha singda agency kaya na space exploration gi thorang sing haujik paikhatli bani papa
0: neko mars grade chatpadi numit kaya ni changani cha sa
2: papa nasa gi haujik oiri ba seasonary ba rocket gi technology sina mi puduna mars grade chatke hairabadi thama ban mukti changani
0: 9 months
2: hoi papa adubu space agency sing na pi ba no bo paudung gi matung ina mars graha da chatna na ba gi paikhat li ba anau ba thorang si da ne nuclear power spacecraft amana mi pu du na mars graha da chat pa da sup na gi numit ni phu manga ni khak tamak changa ni na haire papa
0: wonderful only 45 days
2: hai papa
0: sup na gi numit ni phu manga ni
2: hoi
0: hoi mari noi de cha cha Nasi di pa yam nuai re. Isha ke imau ke analog space mission training kita mukti kalle. Lebih le mung mai pa pengembu ojo isha sa. Ipa pele, ipa pele. Pa nuai re.

0: ꯑꯁꯥꯏꯕꯨꯡ, ꯑꯩꯈꯣꯏ ꯑꯅꯤꯅ ꯃꯥꯁ ꯒ꯭ꯔꯍꯗ ꯂꯩꯔꯛꯄ ꯆꯍꯤ ꯑꯃ ꯃꯈꯥꯏ ꯐꯥꯔꯦ꯫ ꯍꯧꯖꯤꯛꯇꯤ ꯑꯩꯈꯣꯏꯅꯤꯒꯤ ꯏꯁꯥ ꯑꯃꯁꯨ ꯐꯪꯒꯗꯧꯔꯦꯀꯣ?
1: ꯀꯔꯤ ꯃꯃꯤꯡ ꯊꯣꯟꯁꯤꯒꯦ?
0: ꯈꯪꯗꯦ, ꯀꯔꯤ ꯊꯣꯟꯒꯗ꯭ꯔꯥ?
1: ꯃꯪꯒꯜ ꯒ꯭ꯔꯍꯁꯤꯗ ꯃꯤꯑꯣꯏꯕꯅ ꯑꯍꯥꯟꯕ ꯈꯨꯟꯗꯥꯕꯅꯤꯅ ꯅꯨꯄꯥ ꯑꯣꯏꯔꯒꯅ ꯃꯪꯒꯜ ꯅꯤꯡꯊꯧ, ꯅꯨꯄꯤ ꯑꯣꯏꯔꯒꯅ ꯃꯪꯒꯜ ꯔꯥꯅꯤ ꯊꯣꯟꯕ ꯇꯥꯔꯦꯗꯅ?
0: ꯃꯤꯡꯁꯤꯕꯨ ꯐꯖꯕ꯭ꯔꯅꯦ?
1: ꯐꯖꯕꯒꯤ ꯋꯥ ꯅꯠꯇꯤꯌꯦ, ꯌꯦꯡꯉꯣ, ꯆꯥꯅ ꯆꯥꯅꯕ ꯃꯤꯡ ꯊꯣꯟꯕ ꯇꯥꯕꯅꯦꯕ, ꯑꯗꯨꯒ ꯐꯖꯁꯨ ꯐꯖꯩ ꯀꯩꯅꯣ? ꯃꯪꯒꯜ ꯒ꯭ꯔꯍꯒꯤ ꯂꯩꯕꯥꯛꯁꯤꯗ ꯄꯥꯟꯕ ꯅꯤꯡꯊꯧꯅꯤ ꯔꯥꯅꯤꯅꯤ, ꯃꯪꯒꯜ ꯅꯤꯡꯊꯧ ꯃꯪꯒꯜ ꯔꯥꯅꯤ ꯊꯣꯟꯕꯒꯤ ꯋꯥꯅꯤ ꯀꯩꯅꯣ?
0: ꯑꯁꯥꯏꯕꯨꯡ, ꯑꯩꯈꯣꯏꯕꯨ ꯄ꯭ꯔꯤꯊꯤꯕꯤꯗ ꯍꯟꯕ ꯉꯝꯂꯔꯣꯏꯗ꯭ꯔꯥ?
1: ꯑꯀꯤ, ꯑꯩꯈꯣꯏ ꯑꯅꯤ ꯃꯪꯒꯜ ꯒ꯭ꯔꯍꯒꯤ ꯂꯩꯕꯥꯛꯁꯤꯗ ꯈꯨꯟꯗꯥꯗꯨꯅ ꯂꯩꯕ ꯇꯥꯔꯦ, ꯃꯐꯝꯁꯤꯗ ꯂꯧꯎ ꯁꯤꯡꯎꯒꯤ ꯊꯕꯛ ꯇꯧꯗꯨꯅ ꯂꯩꯕ ꯇꯥꯔꯦꯗꯅ?
0: ꯃꯪꯒꯜ ꯒ꯭ꯔꯍꯒꯤ ꯂꯩꯕꯥꯛ ꯌꯥꯎꯁꯤꯗ ꯀꯔꯤ ꯄꯥꯝꯕꯤꯅꯣ ꯊꯥꯗꯣꯏꯁꯤ?
1: ꯑꯣꯛꯁꯤꯖꯦꯟ ꯄꯨꯊꯣꯛꯄ ꯉꯝꯕ ꯖꯤꯕ ꯍꯤꯡꯀꯨꯞꯁꯤꯡ ꯁꯦꯝꯒꯠꯄꯁꯨ ꯆꯪꯉꯤ꯫
0: ꯃꯥꯔꯁ ꯒ꯭ꯔꯍꯒꯤ ꯑꯦꯠꯃꯣꯁꯐꯤꯌꯔꯗ ꯌꯥꯎꯔꯤꯕ ꯑꯣꯛꯁꯤꯖꯦꯟꯁꯤꯁꯨ ꯆꯥꯡ ꯌꯥꯝꯅ ꯅꯦꯝꯃꯦ, ꯌꯥꯎꯗꯕꯒꯨꯝꯕꯅꯤ, ꯑꯗꯨꯒ ꯌꯥꯝꯅꯁꯨ ꯏꯪꯉꯦ꯫
1: ꯆꯨꯝꯃꯤ ꯑꯀꯤꯅ, ꯔꯦꯗꯤꯌꯦꯁꯟꯒꯤ ꯆꯥꯡꯁꯨ ꯌꯥꯝꯅ ꯋꯥꯡꯉꯤ, ꯑꯗꯨꯒ ꯃꯥꯔꯁ ꯒ꯭ꯔꯍꯒꯤ ꯆꯤꯡꯁꯤꯟꯕꯒꯤ ꯁꯛꯇꯤꯁꯤꯁꯨ ꯌꯥꯝꯅ ꯄꯤꯛꯈ꯭ꯔꯦ, ꯑꯗꯨꯅ ꯆꯤꯡꯁꯤꯟꯕꯒꯤ ꯁꯛꯇꯤ ꯄꯤꯛꯃꯟꯗꯅ ꯃꯥꯔꯁ ꯒ꯭ꯔꯍꯒꯤ ꯂꯩꯃꯥꯏꯁꯤꯗ ꯇꯥꯎꯗꯨꯅ ꯂꯩꯔꯤꯕꯁꯦ ꯃꯤꯑꯣꯏꯕꯅ ꯈꯨꯟꯗꯥ ꯂꯩꯇꯥꯕ ꯌꯥꯅꯕ ꯇꯦꯔꯥꯐꯣꯔꯃꯤꯡ ꯃꯥꯔꯁ ꯒ꯭ꯔꯍ ꯑꯣꯟꯊꯣꯛꯄ ꯇꯥꯕꯅꯤ꯫
0: ꯑꯏꯪꯕ ꯀꯣꯛꯅꯕ, ꯀꯥꯔꯕꯣꯟ ꯗꯥꯏꯑꯣꯛꯁꯥꯏꯗ ꯒ꯭ꯔꯤꯟ ꯍꯥꯎꯁ ꯒ꯭ꯌꯥꯁꯀꯤ ꯆꯥꯡ ꯍꯦꯟꯒꯠꯍꯟꯕ,
1: ꯌꯦꯁ,
0: ꯑꯣꯛꯁꯤꯖꯦꯟꯒꯤ ꯆꯥꯡ ꯍꯦꯟꯒꯠꯍꯟꯕ,
1: ꯑꯦꯛꯖꯦꯛꯂꯤ,
0: ꯃꯥꯂꯦꯝ ꯄ꯭ꯔꯤꯊꯤꯕꯤꯒ ꯃꯥꯟꯅꯕ ꯃꯑꯣꯡꯗ ꯁꯦꯝꯒꯠꯄꯅꯤꯅꯦ,
1: ꯍꯣꯏꯅꯦ, ꯃꯗꯨꯃꯛꯅꯤ,
0: ꯃꯤꯑꯣꯏꯕꯅ ꯍꯤꯡꯕꯗ ꯆꯪꯒꯗꯕ ꯃꯐꯝ ꯇꯦꯔꯥꯐꯣꯔꯃꯤꯡ ꯃꯥꯔꯁ ꯒ꯭ꯔꯍ ꯁꯦꯝꯒꯠꯄꯗ ꯆꯍꯤ ꯀꯌꯥ ꯆꯪꯅꯤ ꯍꯥꯏꯕꯁꯤꯗꯤ ꯅꯪ ꯀꯔꯤꯁꯨ ꯈꯪꯗꯦ?
1: ꯈꯪꯉꯤ, ꯆꯍꯤ ꯃꯤꯂꯤꯌꯟ ꯀꯌꯥ ꯆꯪꯒꯅꯤꯌꯦ ꯑꯀꯤ꯫
0: ꯑꯗꯨꯗꯤꯀꯣ, ꯃꯥꯔꯁ ꯒ꯭ꯔꯍꯁꯤꯗ ꯑꯩꯈꯣꯏ ꯃꯤꯑꯣꯏꯕꯅ ꯈꯨꯟꯗꯥ ꯂꯩꯇꯥꯗꯨꯅ ꯂꯩꯕ ꯑꯣꯏꯊꯣꯛꯂꯣꯏ ꯍꯥꯏꯕꯒ ꯆꯞ ꯃꯥꯟꯅꯗ꯭ꯔꯥ?
1: ꯑꯀꯤꯅꯥ, ꯑꯩꯈꯣꯏ ꯑꯅꯤꯅ ꯃꯥꯔꯁ ꯒ꯭ꯔꯍꯁꯤꯗ ꯉꯁꯤ ꯂꯩꯔꯤꯕꯁꯦ ꯑꯣꯏꯊꯣꯛꯀꯅꯤ ꯍꯥꯏꯅ ꯈꯜꯂꯝꯕ ꯅꯠꯇꯦ, ꯕꯤꯒ꯭ꯌꯥꯟꯒꯤ ꯈꯣꯡꯖꯦꯟꯁꯦ ꯌꯥꯝꯅ ꯌꯥꯡꯉꯤ, ꯃꯁꯤ ꯅꯪ ꯈꯪꯗ꯭ꯔꯕ꯭ꯔꯣ?
0: ꯈꯣꯡꯖꯦꯟ ꯌꯥꯡꯅ ꯆꯤꯡꯈꯠꯂꯛꯂꯤꯕ ꯆꯥꯎꯈꯠꯂꯕ ꯍ꯭ꯌꯨꯃꯦꯟ ꯁꯤꯚꯤꯂꯥꯏꯖꯦꯁꯟ ꯑꯁꯤꯒꯤꯗꯃꯛꯇꯤ ꯑꯉꯥꯡꯕ ꯒ꯭ꯔꯍ ꯑꯁꯤꯕꯨ ꯃꯤꯑꯣꯏꯕꯒꯤ ꯇꯨꯡꯂꯝꯆꯠꯀꯤ ꯈꯨꯟꯗꯥ ꯂꯩꯇꯥꯐꯝ ꯁꯦꯝꯒꯠꯅꯕꯒꯤ ꯕꯤꯒ꯭ꯌꯥꯅꯤꯛꯁꯤꯡꯅ ꯑꯁꯥ ꯇꯧꯖꯔꯕꯁꯨ ꯃꯥꯔꯁ ꯒ꯭ꯔꯍ ꯑꯁꯤꯕꯨ ꯃꯤꯑꯣꯏꯕꯒꯤ ꯂꯩꯐꯝ ꯁꯦꯝꯒꯠꯄ ꯍꯥꯏꯕꯁꯦ ꯈꯨꯗꯣꯡꯊꯤꯕꯅ ꯊꯜꯂꯕ ꯊꯥꯖꯕ ꯉꯝꯗꯕ ꯃꯪ ꯑꯃꯅꯤꯅꯦ?
1: ꯑꯗꯨꯅꯤ, ꯊꯥꯖꯕ ꯉꯝꯗꯕ ꯃꯪꯁꯤꯅꯅꯤ ꯑꯩꯈꯣꯏꯕꯨ ꯋꯥꯈꯜ ꯈꯜꯍꯟꯗꯨꯅ ꯕꯤꯒ꯭ꯌꯥꯟꯒꯤ ꯃꯆꯥꯛ ꯀꯌꯥ ꯄꯨꯊꯣꯛꯇꯨꯅ ꯍꯤꯡꯕꯒꯤ ꯂꯝꯕꯤꯗ ꯌꯥꯝꯅ ꯂꯥꯏꯍꯜꯂꯤꯕꯁꯤ꯫
0: ꯄꯨꯝꯅꯃꯛꯁꯦ ꯕꯤꯒ꯭ꯌꯥꯟ ꯃꯍꯨ ꯁꯤꯟꯕ, ꯕꯤꯒ꯭ꯌꯥꯟꯕꯨ ꯉꯥꯏꯗꯨꯅ ꯂꯩꯕ ꯍꯥꯏꯕꯁꯤꯗꯤ ꯂꯥꯟꯒꯅꯤꯅꯦ? ꯕꯤꯒ꯭ꯌꯥꯟꯒꯤ ꯆꯠꯅꯗꯕ ꯃꯐꯝꯁꯨ ꯂꯩꯒꯅꯤꯅꯦ? ꯑꯁꯥꯏꯕꯨ,
1: ꯀꯔꯤꯒꯤꯅꯣ ꯅꯪꯅ ꯃꯇꯥꯡ ꯆꯥꯗꯅ ꯋꯥꯈꯜ ꯑꯁꯨꯛ ꯌꯥꯝꯅ ꯄꯤꯛꯊꯔꯛꯂꯤꯕꯁꯤꯕꯣ?
0: ꯑꯩ ꯋꯥꯈꯜ ꯄꯤꯛꯊꯕ ꯅꯠꯇꯦ, ꯑꯁꯨꯝꯕꯗꯨ ꯍꯥꯏꯕꯅꯤꯅꯦ?
1: ꯉꯁꯤ ꯑꯩꯈꯣꯏꯅ ꯃꯥꯔꯁ ꯒ꯭ꯔꯍꯗ ꯂꯩꯔꯤꯕꯁꯦ ꯃꯪ ꯅꯠꯇꯦ, ꯑꯗꯨꯒ ꯐꯨꯡꯒꯥ ꯋꯥꯔꯤꯁꯨ ꯅꯠꯇꯦ?
0: ꯑꯁꯥꯏꯕꯨꯡ, ꯑꯩꯈꯣꯏꯅꯤꯒꯤ ꯃꯔꯩꯁꯦ ꯇꯣꯛꯁꯦ, ꯑꯩ ꯌꯥꯝꯅ ꯋꯥꯏꯌꯦ
1: ꯑꯀꯤꯅꯥ, ꯍꯩ, ꯅꯪ ꯀꯔꯤ ꯇꯧꯔꯦ?
0: ꯌꯥꯝ ꯋꯥꯏꯌꯦ ꯁꯥꯏꯕꯨꯡ,
1: ꯅꯃꯥꯏꯗꯨ ꯍꯨꯃꯥꯡ ꯉꯥꯛꯇ ꯏꯆꯣꯠ ꯆꯣꯠꯂꯦ,
0: ꯑꯩ ꯂꯦꯕꯔ ꯄꯦꯟ ꯇꯧꯔꯦ,
1: ꯍꯥ,
0: ꯍꯩ, ꯄꯨꯛꯁꯦ ꯌꯥꯝ ꯌꯦꯛꯏꯅꯦ?
1: ꯑꯗꯨꯗꯤ ꯑꯀꯤꯅꯥ, ꯆꯩ, ꯍꯧꯒꯠꯂꯣ, ꯖꯤꯝꯒꯤ ꯀꯥꯁꯤꯗ ꯊꯣꯛꯂꯒ ꯑꯥꯔꯇꯤꯐꯤꯁꯦꯜ ꯒ꯭ꯔꯦꯕꯤꯇꯤꯒꯤ ꯀꯥꯗꯨꯗ ꯆꯠꯁꯤ, ꯂꯥꯎ, ꯂꯥꯎ, ꯍꯧꯒꯠꯂꯣ, ꯆꯩ,
0: ꯖꯤꯝꯒꯤ ꯀꯥꯁꯤꯗ ꯉꯥꯡ ꯄꯣꯛꯄ ꯀꯔꯤ ꯇꯧꯕ꯭ꯔꯥ? ꯑꯩ ꯋꯥꯔꯦ
1: ꯑꯀꯤꯅꯥ, ꯒ꯭ꯔꯦꯕꯤꯇꯤ ꯌꯥꯝꯅ ꯄꯤꯛꯄ ꯀꯥꯁꯤꯗ ꯑꯉꯥꯡ ꯎꯅꯕꯁꯦ ꯈꯨꯗꯣꯡꯊꯤꯅꯤꯡꯉꯥꯏꯅꯤ, ꯑꯥꯔꯇꯤꯐꯤꯁꯦꯜ ꯒ꯭ꯔꯦꯕꯤꯇꯤꯒꯤ ꯀꯥꯗꯨꯗ ꯆꯠꯁꯦ, ꯂꯥꯛꯑꯣ, ꯆꯩ, ꯑꯗꯨꯗꯤ ꯑꯩꯉꯣꯟꯗ ꯀꯣꯜꯂꯛꯑꯣ, ꯆꯩ, ꯑꯩꯉꯣꯟꯗ ꯅꯀꯨꯠꯇꯣ,
0: ꯆꯩ,
1: ꯅꯈꯣꯡꯗꯣ ꯇꯞꯅ, ꯇꯞꯅ, ꯆꯩ, ꯌꯧꯔꯦ, ꯌꯧꯔꯦ,
0: ꯆꯩ,
1: ꯕꯦꯠꯁꯤꯗ, ꯕꯦꯠꯁꯤꯗ ꯂꯣꯡꯅ ꯍꯤꯞꯇꯧ, ꯄꯨꯁ, ꯄꯨꯁ, ꯄꯨꯁ ꯇꯧꯔꯣ, ꯅꯨꯄꯥꯅꯤ, ꯅꯨꯄꯥꯅꯤ, ꯑꯍꯥꯟꯕ ꯃꯁꯨꯅꯤ ꯍꯥꯏꯗꯅ ꯑꯄꯨꯕ ꯕꯦꯜꯅ ꯌꯥꯝꯅ ꯍꯔꯥꯎꯖꯒꯗꯕ, ꯄꯨꯟꯅ ꯅꯨꯡꯉꯥꯏꯒꯗꯕ ꯃꯤꯀꯨꯞꯇꯨꯃꯗꯤ ꯑꯗꯨꯒꯤ ꯃꯄꯣꯛꯁꯤꯕꯒꯤꯗꯤ ꯑꯣꯏꯔꯔꯣꯏꯗꯣ?
0: 상황실이 상들이 상인이 일행이네. 이 싸워 이럴 수 예.
1: 그러기
0: 예.
1: 아이디 기대 누가 낙중각대
0: 낭디 그리긴 없대.
1: 아기나 마스그라기 그리비테스는 포르세 야옴나 빅바 아두가 짱왕나 레이디바 알트라바이올렛리 유비리 레디에이션시다 힝벙암나나바기 진마삭 올락부나 아이쿠에니기 뽀글럭이바 앙앙시기꾸 주세 상트릭상리브니
0: 마쿠다 마쿠창리바 마밋라우리바 시슈 아두기라
1: 사루수 양손근이 뜨끈 까이근근이 아두가 민우버기 쌍수 얌노왓근이 허직디 아이코에니기 망근닝 토울락래 능아이래 아키나 나사망글닝 토우세 이행운에 세 이행우 아키나 아키 헤이 아키나 에이 그리노 이시네 헤마 시대 블리딩 도브제 팀명음 되드나 오 마이 갓 오케이 오케나 난 아이부터 독도는 쓰트바 야로이에 아이코야 니네 빵토크다 바삭 레이리에 세 오갓로 세 이거야 니기 공짜째 땅 가이짠리 공짜째 너희들이에 아키나 아키나 아키나 아키나 낭나이버 쫌래 농시라비 난 까이내버기 까이하오리 바이기 모이시다 비기한 기찬나 펌레이트레 비기한 기찬나 펌레이트레 아이코야 니기 공찬 로이드리에 아키나 오글로 아이코야 니기 공찬 로이드리에 사람 슬로우코 사람 슬로우코 나코토 띵도로 아키나 아키나 너 것도 띵 돌아 사람 슬로

0: 농발라도 하라 우랬다. 유브라들은 짠미래 칼라드나 웅카일레이드나 하라우 그래. 유브라자기 마나가두다 쌍실레드는 웅반나 녹박을 키해방하가 따비유대 버탕칸바 세나키 알부못 웅시바 나나이부 산비버 신웅아이레드고 나나이부 토갈레 묵듯덕 여랑게다 하이르드 나의 공얀바 주브라저 마콩 꿀르드나 라이북 속는 깔랑아가 유브라드 나드 성실레 학상드 노이르드 나마따마두다 찐데디 숭레 랩데에 눙아이비우 눙아이비우 선업캬이붕어 눙아이비우 나 몸랑랜 토이비도 나나이는 로이부드 옥세루르게 가보 마이가이 락부디기 마쿠르케 쿠당파이레가 농발 아이나 무싱아달나 앙웜이란야용저르게이고 와비루르누 라이닝통 와기 아시다바다 주브라젠 빌레 하이라던나 농반능 부펑접어디 소라린 펑버가 마늘에 듣고
1: 낙동가 세기타롱게 안 보이나 소이범 토이범 어디 강부는 석박 공존 불어봐 모이랑 강래롤다 토이비는 로이 가락보기 마땅 실린아옥 따미나래
2: 따미나래
1: 하루이브 세디 낭다도나 수가 세기 토롬 후도보다 냉칭적 히바 아시시 다시기 한번 놈의 이름이니 하더나가 세기 토롬게 로이브시 가리 하리 롱미나 하리브 토롬의 수용 따미나시
2: 따미나시 다돈
1: 토롬시다 말아람 군마닝 레이카이들레이바 남아이락범 볼싱가 운하두는 사바와리와타이네
2: 어허이
1: 토로마시오 부톡바 라이산의 싱타네 하더디 따미네시
2: 따미네시 따돈

0: ꯑꯗꯨꯝ ꯑꯩ ꯊꯕꯛꯁꯤ ꯑꯗꯨꯝ ꯌꯥꯎꯖꯔꯛꯑꯦ ꯑꯗꯩꯗꯨꯗ ꯃꯇꯝꯗꯨꯗ ꯑꯩꯈꯣꯏ ꯍꯤꯡꯒꯣꯟ ꯁꯪꯕꯟ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ꯀꯩꯅꯣ ꯇꯧꯕ ꯑꯩꯈꯣꯏ ꯂꯩꯀꯥꯏꯒꯤ ꯑꯩꯈꯣꯏ
1: 비범 씨가 많이 더
0: 요원배 마땅 시디 사리면서 야 와르산에 거의 발말다 아이디 한바다 코이나 요람베시 나감반기다 부칼가 히하고라가 바스타 카멘지리 카이다 하포가 코이제 엔지리니 요원바 아데기디 나우드라가나 코이 가리리 잡타오르가 부르가 셀리니 아데기디 카멘 요원범요레 카멘 요원범요 우마탐지데이다 농강기 뿡 바로 뿡 아마가타르바 쇠 마탐지다 요레 Yun bayar lor apa kan? Nong alat tu sih lah.
1: Gan nasalim ni.
0: Yang gan nasalim ni, ahing nasalim ni. Aduga, adu yun pak lor makan tak? Potah pasi lor makan tak? Kau sih, mau halak pak. Kali kumpa kita teng dah orang kat di, adu dah, popam pambi lah. Kau sih dengan noisalos, nak kau tan tan pak itare.
1: Oh, popam sih.
0: Oh, masih bawa kita, aku ini lomi singgi oina, mampam mama cipta na, si madi yun kat awni si jaga ada, si kumpa. Kongkang di karak pusing mayan, sih di orang kedung ni apa di ngasih bawa kuda, aku layitri ya ni haitar.
1: Ada itu di macam tu tu port set pergi mamal haitar eh. Apa syarikat yang kami income sih kamera itu?
0: Eh kami le sim tu tu lupa mengaga pisang kejida.
1: So mari fugi macam macam sih.
0: Macam sih. Ada itu lupa mengaga pi, ada itu sih tu dana aku ini nagampan ke sih itu kahidu oktana. Wah, nak buka cerap apa? Adik ibas perhatiing ini. Adik logi nak belajar dalam madu dah. Itu pernah kongga ya makwa. Aduh, main tau dengan aku sih. Tahu lagi.
1: Aduh, tadi pahari bermana mesin kita. Tadi, sekarang nak income sih ke yang mulak ini nak kan big.
0: Ya, mana kan nak dilak dia. Lak juga suah aku ini. Ya, matang apa dah kizi dulu pa. Trauma, taraga, pirag di tangan. Kehai nari ni. Matam tu dah yon bado. Aduh, tu yon pun matam sih tadi aku na. Sehi mada es lupale sing. Kara, muka leh, mati am leh, me hai nere min. Almain tau kena, koy kono zari hai tar.
1: Balaram kulusigi wena ti, lomi sing sih, namaru wena koy lau lokra bumatung lapu sing sih, da thari bumai marong sih. Jadi kami sih bertapi wafun so da onpan bihre.
0: Koy koy.
1: Hujan sih ti, balaram kulusigi wena, mai maru wena potho hai tar. Mai marong da, mesti kari kari na maru wena puthoi.
0: Puthoi bersih, koy matam tu kiu sih jikta puthong nere sih. Aku ini kongtrum mairen, putui Hawaii mubi putui, adegi di moro kamera sinba, adegi rasma hai tare.
1: Hawaii kongtrum bi kan?
0: Hawaii kongtrum bi moro Hawaii dah ini betul. Aduh pun bersih su, mayam putui. Mai tu orang kata, tahu ya aku ini pelaram kulmaning mamang hai nelayan sejuta. He na hingon koi bagi sang di mamang degi di maning na hai tare hingon koi mamang desu koi, maning desu koi. Aduh, yang dong sih nak koi bahaya tarik di barang kul, mending lekai nama kerja nak koi bahaya tarik. Gol koi di tapak.
1: Lalu sih mungkin tapak saya tarik.
0: Koi.
1: Aduh, hujik isagi oi na, tapi riba mahim marong, kari kari no ma punggu no kena biris.
0: Aini hujik tarik fasih, hujik hektna, kota nata fasih morok ama. Aini morok kanggul lising ani sampai semua mung thai. Adegi di kami lesin pada kanggul lising agung gumpam thazi. Aiki pukri malai pukri tu ki ringbal, koi betul tak? Mayen, kongtrum mayen, mayam su thari. Hang dengan dia leh, ninda bni na. Adegi di, ngasai ki marak ta aiki tiang katra, habis di kangti, saubdi, kerja di saure, kumla kumla muk saure. Aku ki terbuse,
1: 오.
0: 시수 떨어보 시수 좀 바로 물었다 좀 아니 그러다 좀 타셀래
1: 으흠.
0: 시수 좀 하우기 벌써 히더 칼 까나이 나이 좀 타생 바이다
1: 으흠. 그럼
0: 아마
1: 박사 오빠 뭐 사람들 어느 비스?
0: 아예 호식 레이디 버자가 실록 상암 아마 니 키땅 나오더라
1: 왜?
0: 아 아도 많이 더위 누가 상암 한번 한가암 로크래
1: 으흠.
0: 한가암 그래 하이다래 거기 몬 머리 망하고 번 많이 로키
1: 아, 한감시대 바라이티 시대 그런 말에
0: 베라이티
1: 빨리 본다는 거죠.
0: M27 M27 하여간 보이게 그 NMB 아도나 타오토고도 수많은 헤리
1: 타오기도 막.
0: 타오기도 막 얌농아이 마디 포이바 내기디 군바 콜포도 수모원도 얌농아이 하이다
1: 로코드
0: 거기
1: 수.
0: 기자가 또다 한가암 혼바다 얌성과 프로그램시 까리노 하이보보 거기 로미 모이나 한가암시 거기 제로 텔레스타 홀레
1: 어이 고이 되는 건비스.
0: 코이드는 혼디시 제로 텔레스타 거기 제루세 카헤르가 제로코 마이타도오카 마이타로 간다 한가암시 혼젤레 한가문 범마담다 카라마이나 뭐 엑스퍼싱나 타피보다 거기 쿠시나 하이벳 틴범마담다 레이박시다 틴범마담다 거기 레이박티 빡따바 뿌띠뿌타부도
1: 빌리빌리도 봐.
0: 빌리빌리도부도 아두마이 아두마담도다 훈비우 하야바
1: 점점
0: 마이타로
1: 공군 범이다 버가 있어.
0: 호이 마이타로 간다 마이타도 마똥다 마이타로가 훈젤레 훈젤레 마똥다 얌파제나 하우레 아니기디 에이 하르눔 카림타 하프트리 마담도다 코이나 마나 홈수젤레 마나 홈수럭 빠지자 에 코이기디 포이누 왁싱 바우디 아도이 싱도 드렌 파버니나 로공 파버니나 싱시 에도 선셀레 싱시 저 선셀라가 안도 마데기 싱제 전거버 마퉁다 하르시 사이셀레 바타스 슈퍼 레이르 유리아코 마이나 마기 사이기도 부상도 마이도르가 코이샤 신제레
1: 많은 안에 온 빨았거든.
0: 마나 홈핵 수로보다 한가암디 마디 아티엔무 마땀기 뿌 오이베니나 M27 티엘레바
1: 누민께 하는 게왜 잘못 보였어?
0: 타니 마카이 90 디스 쿠퍼기 오이드라
1: 다 오고 못 가있다 돼.
0: 타오 마이토르 간다 레이야도 마이토르구나 로에 로코디 우직시 하나디 얌나 에코이 야이버 코트바 하이버시 마 얌나 프로블럼 오이르미 아두고 호직기 테서 하이타레 미진나도 미에이레 마이토르가 시 예이브스 얌노에 더고더고 마나 M27 시에 거기 카오버디 가야 노아이 더버니나
1: 포레.
0: 포레 콜랑도르 그 포레 포르가
1: 네임버기.
0: 네임버기 아니 테서다 마이토르 예이레 얌노아이 날로에 마이토르드나 한강기 서럭시 말로레
1: 한간시
0: 호에
1: M27시 마시 레나티나디 카메토
0: 레이나티나스
1: 코이 마기 앙오고 뻑뻑아 이나바 코파시다기 정말 레나티 나이 피엄들이 카메
0: 어
1: 따간 바라 따간 다
0: 다겟티 토이도 포타데 도금스 마디 키당 아코기 제나와리 제나와리데가 홀라게디 마나사비 아코기 마히 차토피 틸 상범 각 헤크타이 아두이드나 마람 오르가도데 히다카 토오드르데기디 마루 상부스 크와레
1: 오.
0: 어 아두 마이토르가 아두 각당 텐네 에이나 텐 레저르파도코 아두가 레이나티나디 토이도파 레이티 토보도부 이싱 타바 마탐당 아사이 이싱 타기 마탐다 아코기 로박스네디 아쿠로 토마노 야다미나 기탕 쿠토 마팜다 카랑 낭신 바 코선 바디 기탕
1: 어,
0: 야오이고
1: 이신가다 헨베기.
0: 헨기 바기 아마이 또 헤크 타센 바가 고 요토네 서시 토피 바 아마이 또 로간다
1: 꾸이네
0: 토제
1: 동안나 봐.
0: 뚱한다 바 아마이 또 로가 토제레
1: 아, 어디게 하르 비베시 만아 아니 홈반마다 마 시기
0: 아마
1: 땅 각시 땅 비래.
0: 무카땅 비라 또 그래
1: 어
0: 아디
1: 아니 슈퍼 비디.
0: 비데 그로세도 자르레야바 자르파이 코이 람두나 하이가드라 아다 한감 혼범 마팜시 기탕 칼리
1: 왜?
0: 칸부시 그 마이 칸게 하고 거기 아까리 아니야 거기 라이탄람 라이크럭 얌 라옹셋 범 범들이 한가 문도시 게 하는 와이티 하이엔 강선 거가 수 라이크럭 얌 라옹셋 잡다 자가 아두고마다 거기 가이다레 라이탄 랭오이 정도 자가 신 한가도 헤네 산에 야이즈니
1: 거의 볼리다버가 있다니.
0: 폴리다 버가시
1: 한덕디 개야 독비 그래 길로스.
0: 아이기 킬로시 푸나몬 망아군부터에 아이기 게노시다
1: 길로스니모.
0: 킬로세니무 마이트웨
1: 하우기 비싸 이간다 그 대가 많이 떠오네.
0: 하우기 비싸 히데조 어두 마이너스 투에 어두고 혼밤시 에코이나 키땅 시엔스 독다레 하쿠무 훈기 범어 펌도 나타바 아토 범어 펌도 무스 키땅 시엔스 독와 한잘 한잘 훌라기지 묵수누 마이트 벨라 에어 마이트 키땅 시엔스
1: 아까
0: 독로
1: 먹은 거지.
0: 마펌 호응아가 아두가 에고이 하쿠무 훈기 범어 펌도다 쿰시즈 무 훈잘 바타르가디 마 포토 키땅 과레
1: 안내는 다 봤어.
0: 한잘 한잘 다 봤어
1: 아들고 이게 한감시디 타옥 숭가 연비브라 마루위네 연브라 까마이도 인컴시 까마이도
0: मरुदसु योले
1: मरुदनी किलो तो क्या है हिसाब
0: हाँ
1: कमाई
0: किलो तो साम साम योले हाँ।

0: 야 농아지 밤새베 시에마 수비실에 나오다미나래 아데 마카타라 보이나 어지게 발라람 군지기고 있나 보이나 힝곤다 보세이 타바시 냉탐 타기 맞다 모이버시 농자만한 가이나 따다 보면 맞다 내야지리바
1: 오예.
0: 아데 마시기 이리게션 시스템지 싱진이 야 모르웨시 밤비기디 까리 피번다 레이 까마이
1: 아이
0: 발라람
1: 코이
0: 군지기고 있나
1: 아이 코이기 데디 케니엔기 마판 주 사브 팡드레 코이기 로케네 라이타레 로케네 지주 팡드레 오지 싱타 오가 주 두기 케니엔 마판다 인콘 코이너리 베실리 나우싱 디 두기 구동 사브 레이 아두 아이기디 아이기 라북 두다 푸크리 에마 강레제 푸크리 두다기 아얌바 시지 네이 코나 따라간다나 아쿠이로미 강부 거슬라가 싱콩 바구다 살루스가 싱콩 복살라가 로크데기 싱시 타글라간다 아두디 아쿠이 아니우 마나람미나 카라가라 난기 도목로 샬라시 마기 도목 도미네라시 하라간다 마이도로가 다민네 이 싱시 마이도로가 싱마 싱타비 장시 도 마이도로가 거의 혼나미네 하이다
0: 케넬 딜레이 봐.
1: 기니엔 딜레이
0: 케넬 게 아니 우리 하비스.
1: 기니엘 아니니 마닝 마망시
0: 군기.
1: 군기 마닝다 라이브 싱어 피엘로리 싱 타티 마망다 라이브 기넬 아이 라북타기 좀 얌랍 토키 버니나 기넬 누기 싱기 구동 잡세 방제도 가이다
0: 우리 케넬 제대로 신기 다르거든지. 가다 봐야 되는 다르거든지.
1: 녹탁되기
0: 녹타 프로젝트기.
1: 녹탁 프로젝트기
0: 펠로 있을까 이기는.
1: 펠로이 버스에 마닝기 두디 거기 가리 하이니 아콜로 동시 마얌 레이바 아두나 마름 오르간다 시엠바디 칸도
0: 레벨링 가만 나이다 바이탈.
1: 나이다 봐. 아도 많이 돌고 하이다.
0: 아래 샘진 사진 되게 표현 들려 있다 그러고 하이도 그지 보고.
1: 심전 사진 다시 마티아 크라. 심바 호르에. 심바 호르 간다 아무 레크레. 아 거기 로우두기 솜탕 번나건 감옹 요런 다이자가 소이복디 쳔맘메. 아데 무 레크레. 아두 간데 레크레가 수 세히 아마니기 마망데 셴기미니나 하나기 곰잡잔 아무 마팜도 로이나 무 쇼메. 얼마이 떠오드나. 떠오에. 눈 하이 바케넨 시데디 마닝게 개념 하이다래 시기 개념 시대기디 펀버싱나 시기 당제범디 가림들 라이트라
0: 어제 까나 방드립
1: 간다 펀드레
0: 마망기지디
1: 마망기시디 코이나 록타키 뭐 이게 오토리티다 하이로라 간다 코이 CM 다자라 간다 수금 수금시디다 코이 인콘 코이브네 시 싱타비로 우하르 간다 쿨자 아마니 마나르가 이싱지 폴로인 타레 에버 마이토라 간다 하이바 개념 시대기 싱 사라가 코이기 만화 싱 타바다 싱센 바밤 도로 갑선 바데기 되게도 양카나 그래 아디기 싱 막다 거기 이루서 마이터서버기 싱 레이 들어가서 말막이 부크리 논다 산산나 보고과 구동 사버서 양 방이 하이다
0: 어제기 만만 계시나 뭐 로우 시험보다도 뭐 고나브라 저기 닝탐다기 맞담 보이는 왁싱 파레람 다 스와시다. 저 아도 막 랩터나 답이라 그럴까
1: 아둠
0: 맞다.
1: 랩트나 다락바디 오이티 아두간다 모이 모이기 하이바 마담도 르르간데 핵싱아 페헬레 바다 좀 아둠 로지 강냠 랩트나 디 타르크디 오이디
0: 어제 강의시나 뭔가 얘기나 타르크리스
1: 타르크리스
0: 이싱 레이터 보이기라
1: 싱
0: 돼.
1: 레이터 보기라 강디 보이 하이다 보기라 강디 아둠니 타르크디 하이타
0: 아도가 후지비지 마루이나 오지게 마담 지라 사이기 카멘 모록세 타비야 나원 타비 그래
1: 호이
0: 카멘다 타간바 모록도 타벌이 나티나 동아 돈노 메암레 그래 제리바
1: 호이
0: 카리 카리 라이나 티나 싱 고동 티베 팅나바 데게 엑스퍼싱 타나르가 로싱 위 타북세 바갓 브라 카리 피움도 까마이 토고
1: 아이 로우싱 우버가 카라 아두 마리 레이나나 아두 마이타나제 아두가 코이나 모로키 아니 이사나 핵 테크너저 보다 모로크다 타바 안보다 티나오이나 하이세게 티나시 아쿠기 모로크시나 쿨론 바해 호록보다 아쿠기 마나시 숲살라가 구루다비 넘말라 그네바 아두기 구루다비시 한동나 호나보다 코시 히다카피 아두 까포마탐다 아둠 파기 아쿠기 님 오엘다 organic o pa su kapi adegi maduna kolak dragana koi ki kantip ta haitare adu kum bata amo kharso dum sisi ne haitare
0: Tilaida.
1: tilagi dakse ni di u bangam da ba adu kum ba tin makhalaman mana khutum sana tau bi se
0: Kuruta
1: mata
0: senpeishi.
1: kul ta sendi hasi
0: Kame nadi karike iku tongchata putungme.
1: khamela sin bada tau bi se su koi ki na sai gi morok ta tau bi dong na ma si koi ki apang lai su bu dong na pam bi si atai ha ma ma ma sa ho ra ga ko gi kon sa la ga lai bu kang bu si ya ho ya ba madu phana na ba ai na ai ko gi
0: Bangjila lai ba.
1: pang sa la lai ba ko radio station da su ai na kongum tha rom da yam to ai na hang e hang bu ma tam da mo na ha ri ba pam bi du ti

0: 나도 오늘 세기 다른 게로 해보이나 가리 하이리 로미나 아리버 토르마시다 말라람 군 마닝 레가이들레이버 나메라쁜 보르싱가 오나도는 사보 와리 왔다 이슈 실레 녹다 미나레
1: 다미네리.
0: 토르마시 우부 독바라 이자 안다 싱 탐데 아도디 마시기데 마땅 시다목 실레 나우 하네나버 토르시
1: 파니파니 따돈.
0: 토롬 따비리 베싱부 아무까 한다
1: 구름자리.
0: 구름자리.

더빌의 타시기 이세이 타시기 세샥바 군락범 지번싱 세링블 농점 똠비 세랑 부톡바 하이크루점 데벤드라 아가스바니 임팔 허지가목 란톡저리 필름 이세싱 구돌기 아한바다 레저리 파이렐 타기 앙아오블리실 필마시더기 세골샘 디젠드라 아마디 로시비나 아니나 샥바 농톰범 데베소르기마 예크다 세골샘 디젠드라나 사이랑바 이샤이.